0: 미음아 할로미치디나 산프럼버 풍아오 네이세 네이세 소나니 비데이드이문 미니우나오 아바다리아 비코 누나의 제브롱자 항등문 나타이 비바트라호 아바다리아 구분너 이세브 문치는 하하이문 비어 나우드이코 에르스흐마나 등등문 미니우나오 아바다리아 나우드이코 소나니 구분 구분 골라야오 데이파 판느 자가이등문 문치 소마 비어 소나니 나우드이 파느이 드니 자랑등문 정바이 비나나오문 능설 더흔히 자는 루부이나 루부야?
1: 루부여
0: 아 뭐이보 더흔히 자는 루부여 는구나?
1: 능고
0: 미니노 마자카나이 빕디너 아바다리야 가우니 노방쿠부 랑타카자나이라이 무장칼람나라나이시 아르 산세클리 비시코 붕등문 비여 제 난고블라 앙으 기디 노바이너브 앙아 그방 랑동원나 붕등문 비시느 아르 베이 아바다리니 비시야 즈버 타카피샤니 루비술리문 항스와 비디 산프럼버 데이파 소나니 다우리 데이네코 소하이나 하야흐문 베 아바다리니 비시야 비어 산시야우느 그방 다우디 소나니 다우디 데이네코 하스타이등 나타이 마시 항스와토 산시야우 데이실로 다우리 데이근 메바트라코 아바다르니 비시야 산슬랍느 하이 자랑등문 비어 소하이느 하이 자랑타등문 비카이느 산세칼리 비어 피사이코 붕등문 항스코 타브이니 부타낭시고 마느나 비니 우드야 소나니 비데이정 붕폼나동 아르 젠 캡시오느 그방 소나니 비데이 문느 하근 정 타베이너 느니자느 하근 아르 정니 가서이버 산내코 정 수풍줌느 하근 미니오나 마자커 아바다리야 기비아오 항스코 부타르느 그스 그야문 나타이 미시니 그타코 앵가르느 하이라이 아르 캡시오느 그방 소나니 다우드이 문나이니 항쿠르 자나이라이 항스코 부타나이니 비탄키 라나이세 비어 항스니 우드코 하카오나이세 나타이 아바다리아 네이세베 다우드이 항스니 우드야오 문하키세 비어 붕 강등문 앙다 드니자느 하나이 농리야 마느나 네니니 프라이 앙 네이세베 소나니 다우드이 문나이 농리야 빕디 붕나의 비어 가우니 호로코우 하야오 북다오 갑등문 비디블라 펑바 비나나오문 앙 붕나의 솔로바타야 에센세 베 솔로바타니 구비커테야 자등 방드라이 루비나야 가즈리 능서 방드라이 루비건 너마
1: 루비나
0: 아 루비블라 베 아바다리니 베디너 능서버 비 능신의 할아버 비디 자랑근 방다리 루비나야 가즈리 디카이너 앙 능서코 수보론 허여 마블라바버 방다리코 나 루비 자문등 비정너 슬리너 타카이 나자난고 비디블라 앙디네 능신의 그제니 프라이 시카드니세이 능서 타드 쿨룸바이
1: 쿨룸바이
2: 퐁바이 비나나오문 알라시 비탕 조겐 보로아 능서너 무장 솔로 바타 붕랑바이 농아나
1: 능고
2: 비나나오 능니 뭉아 마문라이
3: 쿨룸바이 앙니 뭉아 토르나 고니타 람시아리
2: 능 마 칼람나 산덩
3: 앙 등세 그단 메타이 콘나 산덩
2: 데 비디블라 콘나이세이